0: 한번 얘기한 동기부여 해주셔야지.
1: 아, 동기부여요?
0: 네.
1: 아, 이게 군대 동기도 아니고. 예, 그 다음에 또 우리 한국 사람들 많이 하는 게, 아, 나 요새 힘들어.
0: 아, 그쵸.
1: 예.
0: 입에 달고 사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1: 맞아요. 예, 있는데, 이게 약간 그 예전에 뭐죠? 내가 우울해서 빵을 샀어랑 좀 비슷한 것 같아.
0: 그래서, 왜?
1: 예, 그런 것도 있는데, 네. 보통 이제, 네가 잘못했네.
0: 예. 그런 얘기 많이 하죠.
1: 예, 이렇게 직역하는, 이거는 놈들도 있고.
0: 그렇죠.
1: 그다음에 아, 많이 힘들었겠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0: 네, 맞아요. 이게 공감.
1: 네.
0: 정서적인 공감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1: 네, 네.
0: 그래서 특히 우리 아내분들한테 얘기를 할 때는 이거 되게 중요해요. 몰라도 일단 공감.
1: 네. 아, 그러면 이제는 좋은 말도 할 때 해라 하기 전에 다 해 놔야겠네. 그
0: 미리,
1: 소리가
0: 미리,
1: 나오면
0: 그렇지 미리 해놔야죠.
1: 그러면 저희 아내가 좋은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0: 아니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 본인이 잘한다고 생각하죠? 뭐라도 있을 거예요. 아내분이 하실 얘기는.
1: 예전에 한번 그런 얘기도 했어요. 좀 이쁘게 좀 얘기를 해줘. 좋은 말로 할 때
0: 웃으면서.
1: 네, 웃으면서.
0: 아, 예전에 제가 아내한테 그런 얘기했던 것 같아요. 애들한테 뭔가 엄마들이니까 할 말이 많잖아요. 많이 붙어 있고. 근데 이제 뭐 소리를 지른다거나 이러지 말고 웃으면서 말 들으라 이렇게.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하니까 분위기는 조금 더 좋아지더라고요. 소리 지르는 것보다는.
1: 요새 그런 뭐 스탠딩 코미디도 많지만은 그런 이렇게 동기부여하는 그런 강연들이 많잖아요.
0: 많죠. 네.
1: 근데 그 중에 하나 저희가 이제 제일 많이 봤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김창옥 씨 나오는 강연 중에서 그 디폴트 값으로 얘기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자기야 여보 나 A 입을까 B 입을까 옷을 골라주면은 그러면 이제 남편들은 아무거나 입어 그러면 땡 탈락.
0: 땡.
1: 네, 그다음에 이제 김창옥 교수가 얘기했던 답은 모범 답안이죠. A는 귀엽고 B는 이뻐.
0: 네가 골라라 난 모르겠다.
1: 네, A는 귀엽고 B는 이뻐. 그러면 이제 다시 아니 그래도 이거 파랑색이나 빨간색이나 그러면 파랑색은 이쁘고 B는 귀여워.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라고 해서 이제 그거를 머릿속에다가 저장을 시켜놨어요. 우리 달디님 얘기했던 학습을 했죠.
0: 모르면 외워라.
1: 네, 모르면 외워서 이제 아내가 물어봤어요. 야, 그 찰나 이게 딱 떠오른 거예요.
0: 네네.
1: 이거는 귀엽고 이거는 이뻐 그랬더니 분위기가
0: 오라
1: 이것 봐라
0: 약간 이런 했네.
1: 약간 그런 이미지. 근데 나중에 자기야 짬뽕 먹을까 짜장면 먹을까
0: 누가 이쁜 거야?
1: 나도 모르게 나온다. 내가 이거는 귀엽고 이거는
0: 이게 잘못 학습 아니에요 이게.
1: 아,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0: 그 다음부터는 무슨 말해도 이제 다 안 먹혀.
1: 안 믿어요. 아, 이제 끝났어요. 거기서 마침표가 찍혀져가지고.
0: 우리 김창욱 교수님 다른 강의 한번 들어보셔야 되겠다.
1: 짜장면 짬뽕에 대한 강의를 안 해줬어요.
0: 아, 그러네. 잘못하셨네. 김창욱 교수님 다음에 한번 부탁드립니다.
1: 네, 그럼 우리 달디님께서는 최근 들은 말 중에 기분 좋았던 말.
0: 기분 좋았던 말?
1: 네.
0: 잘생겼다?
1: 아, 그거는 그냥 평상시에 듣는 말이잖아요.
0: 뭐 그래도 기분 좋았으니까요. 잘생긴 건 아닌 건 아는데 또 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잘생겼나?
1: 아니요. 근데 그거는 제 생각에는 왜냐면 달디 DJ님은 이렇게 뭐라 말씀드려요? 되게 이렇게 포근함? 정감?
0: 바뀌었어요 방금. 가장 기분 듣기 좋은 말.
1: 잘생긴.
0: 포근함.
1: 포근함.
0: 정감. 이걸로 바꿨어요.
1: 포근하면 정감 비슷한 거 아닌가요?
0: 그러니까.
1: 그러면은 반대로 별 뜻이 아니었지만 서운했던 말.
0: 서운했던 말?
1: 네.
0: 근데 감히 저한테 그런 얘기하는 사람 잘 없는 것 같아요.
1: 사모님도 안 계신가요?
0: 그렇게까지 대화를 많이 하시나요?
1: 아, 저도 아까 이것저것 다 펼쳤잖아요.
0: 그래요? 보자, 우리 아내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나?
1: 네.
0: 뭐, 그렇게 좀 야단을 많이 안 치는 편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야단 맞기 전에 알아서 힘을 쌓여서.
1: 야, 달리님 이렇게 잘 빠져나가시는 거 보면서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 네, 그참에 이적의 다행이다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2: 그대를 만나고 그대의 머릿결을 만질 수가 있어서

0: Alive 90.5.
1: 네, 이적의 다행이다.
2: 다행이다.
1: 네, 정말 다행입니다. 네. 듣고 왔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무례한 말, 어쩌면 좀 이렇게 그런 말들을 무례하지 않게 말해보기.
2: 네네.
1: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예제들이 있었어요.
2: 아, 그래요?
1: 이거 좀 너무 지겹인데, 일단은, 야, 뚱뚱하다.
2: 아, 이거 최악인데, 최악?
1: 이거는 제가 쓴 게 아닙니다, 참고로.
2: 그러게요. 네. 감이 이런 얘기를. 감이.
1: 근데 그 옆에 비교되는 단어가 이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2: 덩치 크다. 어우, 이거 절대 쓰면 안 되는 말인데.
1: 그렇죠. 네.
2: 아, 이게 바꾼 말이에요?
1: 그런가 봐요.
2: 야, 이거는 뭐, 오른쪽 뺨 맞고 왼쪽 뺨까지 되는 이런.
1: 이건 좀 예제가 잘못됐는데? 이걸 바꿀 수 있는 말이 뭐가 있을까요?
2: 뚱뚱하다. 아, 이런 건 아예 언급을 안 해야 돼요.
1: 그렇죠. 그게 답인데 전 지금 머릿속에 뭔가를 자꾸 불리고 있었어요.
2: 그래요?
1: 건강해 보인다.
2: 아, 건강, 그건 좋지. 네. 건강해 보인다.
1: 네. 그래 생각을 해봤었고.
2: 그런 걸로?
1: 아, 이거를 예제로 자꾸 이런 걸 왜 넣었지? 이건 자꾸만 이러면
2: 너무 많이 갔는데 이거는.
1: 네. 네. 일단 예제니까.
2: 네. 네.
1: 못생겼다.
2: 대놓고.
1: 야, 이거는 개그 프로도 아니고. 네, 이거는.
2: 아, 이거는 개그에.
1: 네.
2: 개그에 한 번씩 나오잖아요. 못생겼다는 얘기를 못 하니까 너 참 자유분방하다.
1: 아, 그렇죠.
2: 눈, 코, 입 자유분방하구나. 네.
1: 저는 그렇게 한다 가면 참 개성 있게 생겼다.
2: 개성 있게. 그렇지.
1: 네.
2: 아, 예전에 누가 그랬는데 개그우먼이었는데.
1: 네.
2: 어떤 애를 애기. 네네. 애기를 봤는데 보통은 아우 이뻐라. 아우 귀여워라라고 보통은 막. 네. 예쁘단 말을 못 하면 귀여워라까지 나와야 되는데 애를 딱 봤는데 도저히 그런 말이 안 나오더래.
1: 맞아요. 맞아요. 네.
2: 너구나.
1: 저 그거 봤어요. 그리고 나서 한게 아, 애기네.
2: 애기.
1: 아유, 참. 네. 아, 주변에서 애기네라 그러면 그냥 진짜 아이니까.
2: 그러니까.
1: 아이, 아기 이쁘다라고 하시면은.
2: 너구나.
1: 네. 아, 이거는 예제가 왜 이렇게 안 좋은 예만 났지?
2: 그러게요. 네. 어려운 것만 써놨네.
1: 인성 이야기는 빼버리고요.
2: 더럽다.
1: 냄새 난다.
2: 아. 이거는.
1: 네.
2: 뭐죠?
1: 이건
2: 정말 친한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 같은데. 농담으로.
1: 아, 이제 여기서 제가 빠져나갈 방법이 있죠. 저는 어디 이제 하수구 같은 데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2: 네.
1: 네. 아무튼 요거는 근데 사람한테 많이 안 쓰는 단어니까.
2: 그렇죠. 그렇죠.
1: 네, 이거는 쓰면 안 되는 거고요.
2: 안 되죠.
1: 요거는 이 개그 프로그램에서 많이 나오는 거니까. 키가 작다.
2: 이건 우리 이수건님 키 컸으면.
1: 네. 언밸런스도 있잖아요.
2: 언밸런스.
1: 네. 키가 작다. 근데 키가 작다라고 해서 요새는 예전에는 뭐 키 크고 작고 이런 걸 많이 좀 봤는데.
2: 그렇죠.
1: 요새는 다 그냥 뭐 작으면 작은 대로,
2: 맞으면
1: 큰 대로 이제 개성적인 시대가니까.
2: 오히려 그거를 또 강점으로 부각을. 네네. 시키더라고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1: 네.
2: 저도. 이건,
1: 아, 잠시 생각을 했어. 아, 큰일 날 뻔했네. 네네네.
2: 공감해주면 안 되는. 네, 거였는데.
1: 이건 똑같은 얘기인데, 아까 거랑. 살쪘다. 뭐, 요거는 뭐, 아까 뭐, 사실 뚱뚱하다, 덩치 크다가.
2: 그렇죠, 그렇죠.
1: 어떻게 보면 더 나쁜 단어 같아요.
2: 살쪘다.
1: 네.
2: 얼굴 좋아 보인다.
1: 네, 이렇게. 얼굴 좋아 보인다. 그 다음 이거. 까마타.
2: 까마타는 뭐 이게 뭐 흠이 되는 나쁜 말인가?
1: 네, 그렇게까지는 생각. 일부러 또 이렇게 까맣게 예전 태닝도 많이 이용했었으니까.
2: 네, 또 건강한 사람들 또 까맣게.
1: 맞아요.
2: 운동 많이 하면은. 이건 좋은 말인 걸로.
1: 네. 네. 그 다음에 질문 하나 바꾸기인데.
2: 네.
1: 이거는 좀 저는 이제는 안 하는데 예전에는 궁금해서 했었거든요.
2: 네.
1: 좀 형님들이나.
2: 네.
1: 제 혼자 아직 계신 분들 있으면은.
2: 네.
1: 저도 모르게 아직 두고 이제 결혼 안 하셨냐고.
2: 그렇지, 그렇지.
1: 예, 예전에 철없을 때.
2: 네.
1: 예, 왜 아직 결혼 안 했어요? 라는 그런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2: 요즘도 많이들 하긴 하죠.
1: 이제 하는 거는 이제 보통 드라마에서나 보는 명절 때지. 예, 그래서 친척분들이 물어보시는 거 뭐 그 정도 외에는 이거는 약간의 타부 아닌가 하는.
2: 그렇죠. 아무래도.
1: 네. 근데 요거를 이제 돌려 얘기하는 게 이거는 사실은 연관성은 없는 것 같은데.
2: 네.
1: 요즘 가장 재밌는 일은 뭐예요?
2: 아, 그분한테 네. 이제 질문을 할 때.
1: 네. 아, 이게 이렇게도 풀이가 되나?
2: 그러게요.
1: 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고.
2: 뭘 해도 결혼보단 재밌지 않을까요?
1: 잠시만요. 이거
2: 결혼은 꼭 이거, 하셔야 됩니다. 네.
1: 아, 이거 지금 여기 그 삐 소리 우리 샤피디 해주셔야 되는 것 같은데.
2: 삐 네. 소리예요. 갑자기 진심이 훅 나왔습니다.
1: 아, 네네. 저희 아내분 저는 아니에요.
2: 네, 사실 제가 한 26년 정도 네. 됐거든요. 살아보니까 혼자 있었으면 정말 심심했을 것 같아요.
1: 이제서요?
2: 자, 좀 덮고 넘어갑시다. 네.
1: 그 다음에 질문.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꽤 해요.
2: 그렇죠, 그렇죠. 네.
1: 연봉이 얼마예요? 연봉 얼마나 받으세요?
2: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이긴 한데 하긴 하는 거. 저도 되게 궁금해 하기는 해요. 네. 근데 뭐 요즘은 챗GPT가 있으니까.
1: 그 캐테고리의 연봉 그렇죠, 그런 그렇죠. 것들이 나오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이거를 이제 돌려서 얘기해서 여기 예제가 나온 게 일은 재미있으세요.
2: 누가 그랬잖아요. 재밌는 일은 돈 내고 하는 거라고.
1: 아,
2: 돈 받고 재밌는 일은 없다고.
1: 재미 없는 걸로.
2: 재미 없어요. 일이 돈 받는데 재밌으면 안 되지.
1: 아, 야, 알겠습니다.
2: 네. 네. 근데 궁금하긴 해요, 사실 저도.
1: 우리나라 축구 하시는 분들이 재미가 없으셨나 봐요.
2: 그렇죠.
1: 네, 기사를 보니까 돈은 많이 받으셨던데.
2: 그러게, 돈은 엄청 받은 것 같은데. 네,
1: 재미가 많이 없으셨나 봐요. 네.
2: 그러게요. 참 안타깝습니다.
1: 네, 그 다음에, 이거는 연관된, 얘기는 아닌데, 너 왜 이래?
2: 넌 왜 이래?
1: 네, 넌 왜 그래? 뭐 이런 거죠. 네.
2: 그쵸. 이런 얘기도 간혹 하고,
1: 네네.
2: 듣고 하는 것 같습니다.
1: 그거를 돌려서 얘기한 게, 난 이렇게 느껴져.
2: 요건 뭔가 좀 돌려서 얘기하는 것 같네요.
1: 근데
2: 그러니까
1: 앞에
2: 너가 아니고 이제 내가 느끼는 걸 얘기하는 거죠.
1: 근데 앞에 뭐 아무튼 어떤 뭐 주어가 없으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난 이렇게 느껴져.
2: 잠깐 욕해놓고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1: 그러네요.
2: 이거 보면서 지금 AI가
1: 네네.
2: 동시 통역 뭐 이런 거. 되잖아요.
1: 네네네.
2: 이런 번역기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말들을 예쁘게 바꿔주는 거야.
1: 아.
2: 그리고 연습을 시키는 거죠.
1: 네.
2: 이런 말은 요렇게 상황이 요럴 때는 요렇게 좋은 말로 하는 거.
1: 네.
2: 이런 번역기 있으면 좋겠다. 하나 만들어 볼까요? 요즘 헤르메스하고 열심히 놀고 있는데.
1: 제가 한번 진짜 물어봐야겠네요.
2: 네. 이거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1: 네. 이건 재밌을 것 같아요.
2: 네네. 네. 예쁜 말 번역기.
1: 예쁜 말 번역기.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가 또 한 건, 이거를 진짜로 번역을 한번 해볼까요?
2: 네.
1: 자, 살쪘 내는 아까 한번 살짝 해봤었는데.
2: 그렇죠. 건강해 보인다.
1: 네, 건강해 보인다. 그러면 이분이 그 번역기를 가지고 있으면은, 요새 좀 건강해 보이네. 그러면 뭐야, 씨. 살쪘다니까.
2: 해독기는 안 만들어야 되겠어요? 번역기만 만들고.
1: 네, 그러면은 양방은 아니고, 자,
2: 한쪽으로만.
1: 네, 원웨이로만. 아, 네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단어 쓰나? 늙었네?
2: 이거는 저희들끼리도 그냥 농담으로 많이 하죠. 아유, 네. 이제 늙었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근데 이제 그것도 분위기 봐가면서 해야죠.
1: 네네.
2: 근데 늙었네 대신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잘 익었네? 해야 되나?
1: 아, 그렇죠. 잘 익은 건 좋은 거예요.
2: 그러니까 그런 네. 제가 생일 축하를 한번 이런 멘트로
1: 네네.
2: 1년 더 지냈으니까 조금 더 성숙하니 잘 익어가는 그런 시간들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낸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1: 그 나이가 든다는 게
2: 네.
1: 저희 이제 여성분들은 되게 싫어하시는데
2: 싫어하죠.
1: 저는 사실은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다음에 네.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은 예전에 그 브레이브하트라는 영화 봤을 때
2: 네.
1: 멜 깁슨 그 주인공이
2: 네.
1: 이렇게 웃을 때 눈 옆에 주름이 지는 거예요.
2: 그렇죠.
1: 그게 너무 멋있어 보여서
2: 그거 만드는데 몇십 년 걸렸을 건데
1: 거울 보고 어마어마하게 따라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최근에 보이기 시작한 네 그때의 꿈이 이루어진. 그러니까 좋게 얘기를 하는데
2: 훈장이죠, 훈장.
1: 네. 훈장이네요.
2: 그러니까.
1: 아, 훈장이네요.
2: 내 몸에 훈장을 새기는 거죠.
1: 훈장이 맞네.
2: 네. 어휴, 살면서 굉장히 많이 만드셨어요. 많이 받으셨어.
1: 아, 너무 좋네요. 아, 왜냐면은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장인어른께서 그 골프 모임이 있으셨는데 네네. 저희를 이제 그 모임 계신 분들이 초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흔히들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이제 회장님 부류들
2: 아, 예, 예.
1: 어르신들 어르신들하고 가장 어르신 분이 이제 70대 후반 되시는
2: 건강하시다.
1: 네. 너무 건강했어요. 그래서 98회라는 곳에 다녀왔어요.
2: 98회?
1: 네. 90세까지 팔팔하게 골프 치자.
2: 네, 어우, 근데 멋진데요?
1: 잘 치시고요. 너무 건강하시고.
2: 잘 익으셨네. 네.
1: 위트 있으시고, 유머 감각이 장난 아니세요. 맞아, 맞아. 분들이. 그래서 너무 보면서 제가 이런 표현하면 좀 죄송하지만 너무 흐뭇했다. 시작부터 끝나고 저녁 먹을 때까지 정말 웃음이 떠나지 않던 그 어르신들을 통해서.
2: 우리 신희준 님이 가서 이제 재롱을 부려야 될 텐데.
1: 아니요. 저는 그냥 수긍만 하고 왔어요. 그냥 웃겨서 박수 치면서 웃기만 하고 왔더니 네. 거기 이제 하워드라는 어르신이 또
2: 알죠, 알죠.
1: 네, 네. 그분이 자, 뭐라고 막 말씀하시고 자, 다 같이 박수. 빠빠빠빠빠. 아, 막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 계셨던 회장님들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2: 네.
1: 아, 정말로 저희들이 봤을 때 아, 나이가 든다는 게 어른이 된다는 게 저렇게 되고 싶다라는
2: 그럼요. 모범
1: 네.
2: 모범
1: 네. 그런 이미지를 그날 발견한 것 같아서 너무 감사했었고
2: 주변에 그런 분이 계신 것도 축복이죠.
1: 아, 네. 그럼요. 저희 너무 감사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왜 아직 그거 안 했어? 아니면 그거 틀렸잖아.
2: 네. 뭐라고 해야 되나? 좀 해줄래? 아. 이제 좀 해줄래?
1: 저는 지금 이것도 아까 전에 좋은 말로 할 때라고 해서 왜 아직 안 했어?
2: 톤만 바꿔서
1: 아 호롱가요 이거는?
2: 왜 아직 안 했어?
1: 아니 그거는 이 악물고 술이 만나는 거고요.
2: 그거 틀렸잖아, 틀렸잖아.
1: 네. 가만히 네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되게 많았네요.
2: 그렇죠.
1: 네. 표현 방법도 많고. 굳이 우리가 이걸 직역해가지고서 안 좋게 표현할 이유도 없는 것 같기도
2: 하고. 맞아요, 맞아요.
1: 그러니까 말이라는 게 한번 꺼내면 다시 담을 수는 없는데 그래도 이제 표현 방법은 조금 바꿀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그다음에 같은 진심이라도 조금 더 따뜻하게 전한다면 듣는 사람도 또 말하는 사람도 더 기분 좋은 하루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지금 대화를 하면서 한번 느껴봤고요. 오늘 하루 꼭 해야 되는 말이 있다면은 한 번만 더 생각하시고 조금 더 따뜻한 표현으로 전해보시는 건 어떨지 또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바꿀 수도 있으니까 여기까지 한번 생각해보시고 달리는 수다방은 여기까지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 네.
1: 아 이제 그런 따뜻한 말들로 마음이 따뜻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이유의 하트 듣고 오겠습니다.

0: 7월부터 7월 5일 일요일까지 2박 3일 동안 이번 장소는 호주 퍼스
1: 네.
0: WA ERN Holiday Recreation Camp라는 곳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1: 아까 전에 저희 사연 보내주셨던
0: 아 그분이 아마 여기 가시나 봐요. 버스 가신다고 하셨으니까
1: 네, 버스를 타셨나 보네요.
0: 여기 이제 광고 글이 있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1: 네네.
0: 소문의 낙원 퍼스에서 열리는 무역스쿨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같이 연결되는 순간 기회가 만들어집니다. 이번 무역스쿨은 단순한 강의가 아니라 사람을 만나고 관계를 만들고 기회를 연결하는 자리입니다. 호주와 뉴질랜드 전역에서 모인 다양한 분야의 한인 청년들과 함께 아이디어를 나누고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며 진짜 네트워크를 만들어 보세요. AI, 무역, 마케팅 전문가님들과의 만남은 물론 팀 프로젝트와 교류를 통해 앞으로 함께할 동료, 파트너, 인사이트까지 얻어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가 앞으로의 방향을 바꿉니다. 가고 싶죠?
1: 네. 제가 2015년도로 기억하는데
0: 네.
1: 그 차세대 무역 스쿨을 시드니에서 했었어요.
0: 네, 네, 네.
1: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는 가장 컸던 게 강연하시는 분들이 너무 좋았었고
0: 네.
1: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3M 오스트레일리아.
0: 김 예, 네, 그 사장님 네. 한국 분 계셨었어요.
1: 네. 네. 그래서 저는 일단 처음에 놀랐던 거는 3M이라는 대기업의 그렇죠. 사장님이 한국 분이시구나. 네, 물론 네, 이제 호주 지사지만
0: 호주 뉴질랜드 관련.
1: 네. 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3M 하면 포스트잇밖에 생각이 안 났는데 우리가 타는 자동차 안에 3M 제품이 3,000개가 넘게 그러게요. 들어간다는 거를 그날 듣고 나서 저한테는 사실은 굉장한 인사이트가 있었어요.
0: 네. 3M 정말 없으면 차가 네. 안 만들어질 것 같더라고요.
1: 맞아요. 진짜 그날 그렇게 말씀 주셨었어요.
0: 네, 맞아요. 네. 네.
1: 그래서 그게 기억에 가장 많이 남았던 네. 저희 그 무역 스쿨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조별 발표.
0: 아. 누구나 싫어하는 그래도 재밌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뭐 서로 끈끈한 네. 네트워크 형성이 되는 거니까 어려움을 같이 하면
1: 네, 진짜 거의 밤새가면서 했던 걸로 기억해요.
0: 네. 이게 무역 스쿨이 매년 있는 이벤트인데
1: 네,
0: 올해는
1: 네.
0: 뭐 이미 오늘 시작이니까
1: 네.
0: 신청은 못 하더라도 내년에
1: 네, 네.
0: 내년에 또 어디가 될지 모르지만은
1: 네.
0: 이 청취자분들 또는 청취자분들의 자녀분들
1: 네.
0: 모집이 만 18세에서 39세까지 교육 신청이 가능하니까
1: 네네.
0: 내년에 한번 기회 되시면 참석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가끔 이렇게 꾸겨가지고 42세도 오시더라고요.
0: 저희가 그때는 청강생
1: 네,
0: 같이
1: 맞아요.
0: 이제 네트워크 안에 같이 있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니까 뭐 그렇게도 하기는 합니다.
1: 네.
0: 이게 한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사업이어서 조금 자격 조건이 타이트하게 되어 있습니다.
1: 네네.
0: 네. 두 번째 소식도 전해드릴게요.
1: 네.
0: 이것도 이번 주말에 내일부터 열리는 건데
1: 네네.
0: 2026 아식스 골드코스트 마라톤. 내일 토요일하고 5일
1: 네네.
0: 골드코스트 퀸즐랜드에서 열리는데요. 여기 대회가 세계 육상 인증 대회고 많은 나라에서 오거든요.
1: 네네.
0: 올해가 46번째 개최되는 거고 참가자가
1: 네.
0: 지금 신청자 기준으로
1: 네.
0: 59개국
1: 우와.
0: 4만 2천 명 이상이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1: 혹시 그 중에 한 분이세요?
0: 아 맞습니다. 그 얘기하려고.
1: 우와.
0: 작년에는 3만 9천 명 정도 참가를 했는데
1: 네네.
0: 3천 명 정도가 늘어난 거예요.
1: 아니 지금 이게 1박 2일이잖아요.
0: 아 아니 그러니까 토요일에 하는 이벤트가 있고 일요일에 네. 하는 이벤트가 있는데 토요일은 하프 마라톤 21km
1: 네.
0: 21.1 빼먹으면 화내요 사람들.
1: 아, 네.
0: 21.1km
1: 소수점까지 정확해야 되는 네.
0: 그 다음에 10km 5km 그 다음에 요거는 주니어들 하는 2km 주니어 대쉬 그리고 휠체어 레이스 요렇게가 토요일날
1: 네네.
0: 이벤트로 진행이 되고
1: 네.
0: 이제 대망의 본 경기는 7월 5일 일요일날 풀 마라톤이랑 휠체어 마라톤 요렇게 두 개가 진행이 그러니까 각각 다른 이벤트예요.
1: 그러면 달리는 두 개 다 참가하세요?
0: 아니요 아니요 저는 일요일날 풀 마라톤
1: 네.
0: 42.195km 네, 여기 골드 코스트가, 되게 플랫한 코스로 유명하거든요.
1: 네네.
0: 그래서, 일본, 싱가포르, 특히 또 한국.
1: 오.
0: 여기 아시안 러너들이 되게 많이 오는 인기가 높은 대회고, 특이하게 참가하시는 분들의

0: 60% 정도가 개인 최고 기록, 그러니까 personal best, PB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네. 이거를 많이 달성한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 대회예요.
1: 그러니까 그 달성하는 게 골드코스트에서.
0: 골드코스트가 코스가 편한
1: 편하니까.
0: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해변가 주변으로 이렇게 달리거든요.
1: 그것도 편한 것도 편한 거지만은 지금 해변가 말씀하셨으니까 일단 경치도 좋고.
0: 어, 그렇죠.
1: 그 다음에 지금 날씨가 뛰긴 최고잖아요, 그러면.
0: 지금 엄청 좋죠. 네. 날씨도 좋고. 작년에 제가 있었는데 응원하러 갔었거든요. 네네. 친구들 갈 때. 오, 더울 정도. 날씨가. 아마 이번 주도 뭐 날씨 괜찮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 아, 그러면 몇 시간 뛰세요?
0: 저는 4시간 뭐 전후 이렇게 목표를 하고 있고요. 뭐 빠른 사람은 2시간 몇 분이면 들어오기도 하니까.
1: 선수도 아닌데요.
0: 아, 선수들 오죠. 이런데.
1: 아,
0: 엘리트들.
1: 네. 어이, 왜냐면
0: 일반인들 중에서도 빠르면은 섭3 3시간 밑으로.
1: 야, 이거 어마어마한 건데 3시간 안에 42.19km를
0: 상상이 안 갑니다.
1: 자전거를 타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일반인들은요.
0: 일반인도 그렇죠. 엉덩이 네. 불러요, 자전거. 42km. 아, 자전거 하니까 네. 제가 이 같이 뛰는 분들이 또 자전거도 타시는 분들 있거든요. 네네. 그분들이 여기 M7 네. 옆에 보면은
1: 뭐 자전거길 있어요.
0: 자전거길 있잖아요. 네네. 거기 뭐 러닝도 하고 맞아요. 자전거도 타는데 네네. 거기 가신다 해서 저희 집 근처니까 네. 어, 형님 저도 갈게요 해서 만났어요.
1: 네.
0: 저는 일반 자전거. 아, 그다음에 일반 복장. 네네. 그분들이 이제 그래도 이제 복장도 갖춰 입고
1: 그 레이서 스타일.
0: 그때는 제가 몰랐거든요. 따라갔어요.
1: 네.
0: 20km 정도 갔나? 엉덩이에 불이 나는 거야. 와. 그래서 아, 저는 돌아가야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 이제 먼저 오고 그 형님들은 조금 더 멀리 갔다 오셨는데 저를 기다리고 계셨는데 와, 오는 길은 안장이 앉지를 못했어요. 어쨌든 왔어. 와서 보니까 이 형님들은 엉뽕을 다 하고 계시더라. 아이 배신자들.
1: 아, 그러면 자전거를 타다 땀이 나는 거는 엉덩이가 뜨거워서 땀이 나는 걸로.
0: 정말 엄마 이 노래가 생각이 나더라. 그러고는 다 자전거 다시는 안 탑니다.
1: 아, 그러면은 갈 때는 엉덩이가 불이 나게 갔다가 이제 올 때는 나비처럼 날아오셨다네.
0: 그래요. 노래 한 곡 듣고 올까요?
1: 네. 네.
0: YB의 나는 나비 듣고 오겠습니다.

0: Alive 90.5.
1: 네, 나는 나비 들으면서 좀 날다 왔습니다. 네, 이제 4부 마지막 저희 이제 시아 PD님의 비장의 무기.
2: 아, 머리 네. 쥐나게 안고 드디어 풀리는 건가요?
1: 네. 일단 트리비아 퀴즈에 대해서 이제 정답을 발표할 시간입니다.
2: 네.
1: 첫 번째 질문이 이제 우리 사람한테 가장 강한 근육은 무엇일까요? 해서 팔 근육, 허벅지 근육, 턱 근육이었는데
2: 턱 근육?
1: 네. 정답인 것 같아요.
2: 맞아요.
1: 턱 근육입니다.
2: 턱 근육?
1: 네, 정답은 턱 근육이었고요.
2: 정말 세군요 이게.
1: 네, 아까 말씀하셨던 그게 맞는 것 같아요.
2: 아.
1: 네, 우리가 잠잘 때도 턱 이렇게 좀 뭐라고 그러죠? 무의식적으로
2: 그렇죠.
1: 막 이렇게.
2: 그래서 저는 이게 뭐 이를 간다 그러나 그러니까 힘이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이가 깨진다고 거기가 그 마우스피스를 맞춰주더라고요 치과에서.
1: 그게 비싸요.
2: 비싸요.
1: 네.
2: 근데 며칠 쓰고 부서져서 못 하겠더라고요.
1: 근데 이제 씹는 힘을 내는 턱 근육이 네. 인체에서 가장 힘을 낼 수 있는 근육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교근이라고 하네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서 답이 나왔었고요.
2: 네네.
1: 자, 두 번째는 길이는 소리를 낼까요?
2: 저는 아마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했던 것 같은데.
1: 질문 자체가 그쵸? 내는데 낼까요? 라고 묻진 않을 것 같았는데 에이, 정답은 낸다 했습니다. 근데
2: 당했다.
1: 네, 저도 기린이 그런 이렇게 웅 하고 뭐 우는 건 못 들어봤거든요. 네, 근데 보니까 기린은 울지는 않는다는 말이 있지만 실제로는 아주 낮은 소리나 콧소리 허밍 같은 소리를 냅니다.
2: 얘들도 흥이 많구나.
1: 예, 그래서 이제 뭐 흥이 많아서 탬버린 아닌 기린인가 뭔지 모르겠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2: 문어.
1: 네, 문어 자체 이게 질문 자체가 좀 웃겼는데.
2: 그러게 심장.
1: 자, 문어의 심장은 몇 개일까요?
2: 없을 것 같은데.
1: 네, 정답은 세 개입니다.
2: 맞췄어.
1: 네. 그래서 이게 보니까 무게 두 개는 아가미로 피를 보내고 나머지 하나는 몸 전체를 피를 보내는 심장이 세 개가 있대요.
2: 와. 우리 박지성 선수는 뭐 두 개의 심장 그랬는데
1: 네.
2: 문어보다 못했네.
1: 그러면 문어를 한 마리 먹으면 심장은 세 개.
2: 신기하다.
1: 네. 네. 그 이 질문을 보니까 제가 나중에 물어보고 싶네요. 오징어도 심장이 있나요?라고.
2: 있겠죠.
1: 네. 뭐 같은 연체동물의
2: 그렇죠. 네.
1: 먹물을 뿜이는 약간 그런 계열이니까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그건 뭐.
2: 쭈꾸미도? 다 물어볼 때 같이 물어봐주세요.
1: 네, 같이 한번 세트로 물어보는 플러스원으로. 네, 그 다음에 질문 이제 바나나는.
2: 아, 바나나 있었죠. 네.
1: 왜 휘어져 있을까요?
2: 제가 안 그랬어요.
1: 네, 정답은 햇빛을 향해 자라려고.
2: 향해.
1: 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바나나 나무가 위에서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려 있거든요.
2: 아, 그렇구나.
1: 근데 이렇게 휘는 게 위로 휘는 거잖아요.
2: 아.
1: 질문을 보고 나니까 바나나는 아래로 매달려서 자라지만은 성장하면서 햇빛을 향해 위쪽으로 휘어집니다. 야, 뭐 아무튼 뭐 트리비아가 그냥
2: 맛있는 거 먹을 줄만 알았지.
1: 흔히들 우리가 뭐 이렇게 아는 지식은 아니니까.
2: 네네. 아, 이게 그냥 똑바로 땅 밑으로 가지 않고 네. 이렇게 해를 보면서
1: 그런 게 하나 더 있다.
2: 뭐 있어요?
1: 저기 월남고추.
2: 아, 걔들도 이렇게
1: 이렇게 서요. 월남고추 밑으로 안 내려와요. 위로 서 있어요. 진짜 생각해 보니까 그러네요.
2: 햇볕 보라고.
1: 햇볕 때문에 저 보고 깜짝 놀랐었어요. 맞네요. 그런 식물이 있네요.
2: 해바라기만 그런 게 아니네요, 그죠?
1: 해바라기는 상대적으로 또 제가 거기서 봤는데 해를 따라가는 게 아니었어요.
2: 아, 그래요? 해 따라가는 거 올라가는
1: 해바라기인데? 아니에요. 그 해 따라가는 게 아니라 제가 그건 나중에 한번 찾아가지고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저도 그거 보고 나서
2: 이름 바꿔야 되겠다. 해 안바라기.
1: 그러니까 저도 그 똑같은 얘기했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질문이
2: 양.
1: 네, 호주에는 양이 사람보다 많을까요?
2: 네, 저는 많을 것 같아요.
1: 어떤 양이 더 많을까요? 네, 정답은 양이 더 많다였습니다. 네. 호주는 인구보다 양의 수가 더 많은 나라로 또 유명합니다.
2: 네, 네.
1: 또 지역과 시기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네, 양이 사람보다 훨씬 많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2: 아,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1: 네.
2: 양이 몇 마리인지 정확한 개체수를 셀 수가 없대요.
1: 그렇죠. 셀 수가 없겠죠. 세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할 테니까.
2: 또 나오고 가고 하니까
1: 네.
2: 대략 이 정도.
1: 아.
2: 우리 사람들이 좀 분발해야겠어요. 양한테 뒤지다니.
1: 잠시. 일단은 좋게 얘기하면 짐승한테는 뒤져도 됩니다.
2: 아, 그래요? 그래도 저희는 최선을 다했잖아요.
1: 네,
2: 둘이 모여서 셋을 만들었으니.
1: 제가 예전에 저기 호텔 일할 때 네. 저희 큰딸 낳고 이제 둘째 딸하고 터울이 이제 3년인데 저희 큰딸하고 동갑내기인 그 셰프 분이 있었어요. 그 집 아들은 저희 큰딸하고 동갑이에요.
2: 아들이.
1: 둘째를 그 아들 10개월 만에 둘째를 가진 거예요.
2: 와, 초스피드.
1: 네, 초스피드. 근데 그때 당시에 이 친구가 헤드셰프였는데 이제 그 위에 있는 시니어 셰프들이랑 다른 분들이 He's like an animal.
2: 정말 어, 텀을 보면 그렇다.
1: 에이, 그랬던 경험이 있었고요.
2: 네네.
1: 그럼 막방을 이용해서 보너스 퀴즈.
2: 또 머리 네. 진하게 하는 거군요.
1: 네. 세상에서 가장 큰 생물은 무엇일까요?
2: 생물?
1: 어, 뭐, 네.
2: 지난번에 했잖아요.
1: 어, 근데 이거는
2: 1번. 흰수염 고래.
1: 아니에요. 어. 1번 코끼리. 자, 2번 고래. 3번 버섯. 균류라고 나오네요.
2: 아, 그럼 3번이네요.
1: 네. 어, 여기 균류라고 하니까 그냥 3번인데 이게 보니까 미국 오리건주에서 하나의 균사체가 9km 이상 퍼져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 하나가? 와. 네,
1: 겉으로 보이는 버섯은 일부일 뿐 실제 생물은 땅속에서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2: 와.
1: 그래서 이게 가장 큰 생물로 기록되었다고.
2: 와. 야. 그 9km는 누가 측정을 했을까요?
1: 마라톤 선수들 아니까.
2: 이걸 샘플을 채취해서 뭘 유전자 검사를 하나?
1: 네, 그런가 봐요.
2: 9km? 네.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1: 네. 이건 뭐 상식은 아니고 그냥 웃자고 하는 퀴즈니까.
2: 네네.
1: 아, 그런 것도 있다더라라고 하면서 또 오늘도 여러분들의 견문을 좀 넓힐 수 있는.
2: 네, 많이 넓어졌습니다. 우리 바나나 특히. 아, 네. 문어 심장 3개.
1: 네, 뭐 집에 가서 써먹어야지.
2: 그렇게. 어, 그러면 또 아까 얘기하던 또 나쁜 말 듣는 거 아니에요?
1: 그럼 얘기해야죠. 좋은 말로 얘기해줘.
2: 번역기. 어, 번역기 빨리 만들어야 되겠다. 우리 헤르메스 에이전트한테 물어보겠습니다.
1: 네. 저희 오늘 준비된 시간은
2: 네, 여기까지.
1: 여기까지
2: 네.
1: 마무리하고 어, 여러분들 인스타 영어나 한글로 굿모닝 프라이데이 또 검색해 주시면은 보이는 라디오 또 굿모닝 프라이데이 한글로 쳐주셔도 되고요. 어,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 방송하는 어, 저희 그 홈페이지.
2: 네네.
1: 홈페이지는 아니고 이제 그 계정.
2: 유튜브.
1: 예. 네, 유튜브나 소셜미디어 계정에 들어오실 수 있으시니까요. 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또 네. 여러분들 또 원하시는 사연 같은 거 있으면은 거의 클릭해서 뭐 코멘트도 괜찮고요.
2: 네네.
1: 댓글도 괜찮고 남겨주시면 저희가 방송을 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2: 네. 가급적이면 또 우리 시아피디님은 검색 엔진에서 찾으면 편하다고.
1: 어, 맞아요.
2: 검색 엔진에서 어, 굿모닝 프라이데이 한글이든 뭐 네. 영어든 아니면은 골뱅이하고 GMFSYD 굿모닝 프라이데이 시드니 요 줄임말 요걸 찾으면 된다고 합니다.
1: 네.
2: 자, 그러면은 오늘도 저희가 또 두 시간 동안 떠들다 갑니다.
1: 네.
2: 그 아내님한테 저희 나불나불한 이야기 꼭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1: 알겠습니다.
2: 네, 지금까지 달디.
1: 네, 그리고 시아피디님 옆에 계시고요. 네, 신혜진이었습니다.
2: 자, 오늘도 여러분의 아침에 잠시 머물다 갑니다. 다음 주에도 좋은 이야기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1: 네, 여러분들 남은 하루도 굿모닝. 굿데이.

0: was lucky that when I picked up the phone that day to call my best friend, that he answered.
1: Despite almost every Australian knowing someone who has been affected by suicide, we still don't talk about it. Lifeline Australia's new podcast, Holding On To Hope, shares stories of survivors and the connections made to find the hope to keep living. Because when we talk about suicide, we realise our capacity to support those around us. Holding On To Hope. Lifeline.org.au/podcast.
2: Remember, if you're going out drinking tonight, plan ahead to get home safely. Make sure you leave the car at home and get a lift. RBT means you need a plan B. If you're drinking, don't drive. A message from the New South Wales Government.
3: Alive 90.5.
4: You are listening to Alive 90.5.
3: If you'd like to know more about us, jump onto our website.
4: www.alive905.com.au.
5: Alive 90.5 좋은 아침입니다. 시즌인 신의준의 달리는 수나방 오늘도 달려보겠습니다. 아, 오늘 주제는 살다 보면 꼭 해야 되는 말들이 있어요.
6: 네.
5: 같은 말이라도 어떤 사람은 좀 기분 좋게 듣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루 종일 좀 마음에 좀 찜찜하게 네, 남기도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자, 오늘 주제는 무례할 수도 있는 말을 조금 더 따뜻하게 전하는 방법.
6: 오.
5: 이 질문 자체가 좀 웃기지만 네,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6: 네네 좋네요.
5: 네, 이게 무례라기보다는 좀 같은 말을 해도 좀 전달 방법이 좀 다른.
6: 아 그렇죠. 아다르고 어다르다. 네. 말 한마디로 천장 빛을 갚는다.
5: 아 네 그렇죠. 뭐. 옛날 속담이 틀린 게 없었어요.
6: 그렇죠. 네. 무례 그렇지. 그렇게 좀 이게 성격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조금
5: 무례하게 느껴지죠.
6: 그러니까
5: 네.
6: 그냥 성격이 그런 건데
5: 네.
6: 나는 왜 그러니까 이렇게 잘못 받아들이지 이럴 생각을 안 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5: 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좀 한국말의 언어적인 영향도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6: 그렇죠, 그렇죠.
5: 살짝 하는 게 그다음에 약간 그런 위계질서 아니면
6: 맞아.
5: 그 나이대별로의 그런 것 때문에 흔히들 하는 얘기가 요새 살쪘네.
6: 아, 이거 정말 친한 사람 아니면 할 수 없는 얘기인데.
5: 네. 근데 살쪘네라고 하고 나서 그래 한국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6: 많이 하죠.
5: 특히 내 친구들도 많이 할 때도 있고. 근데 이거를 영어로 한번 직역을 해봤더니 You getting fat.
6: 영어 사람들은 이런 얘기 절대 안 하는 네, 것 같던데요.
5: 네. 전혀 안 하는 것 같고. 근데 살쪘네를
6: 바꿔서.
5: 네.
6: 살기 편한가 봐. 먹고 살만한 값지.
5: 그것도 이상한데. 아니, 그래서 그게 이제 여기 지금 시아피님 써준 건데 요새 잘 지내시는 것 같아요.
6: 그렇게 약간 우회적으로.
5: 예. 근데 또
6: 돌려까기인가?
5: 그러니까요. 지금 저도 지금 이거 보고 나서 네. 이건 돌려까기인데. 라는 생각을 한번
6: 그래서
5: 해봤고.
6: 그래서 우리 살 얘기는 안 하는 걸로 합시다.
5: 네. 네.
6: 그리고 뭐 그냥 편하게 받아들이는 분들은 편하게 받아들이지만
5: 네네.
6: 민감한 분들은 아주 민감하시더라고요.
5: 네. 근데 이게 약간 오랜만에 보면은 그냥 인사치레처럼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6: 그걸 굳이 쪘네라고.
5: 네. 아니면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그 의학 시술 내가 지고 살을 좀 많이 뺐었을 때 오랜만에 뵈신 분들이 진짜 얘기하세요. 살이 왜 이렇게 빠졌어? 그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어디 아파?
6: 그렇지. 네. 빠지면은 급하게 빠지면 또 아프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5: 근데 예전에는 그게 왜 그렇게 물어보시지라고 했는데 주변에 정말로 이렇게 몸이 아프셔서
6: 그럼요. 확 빠지더라고요.
5: 확 빠지시는 분들이 계셨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 그렇게 경험에서 나오는 얘기니까 물어보실 수도 있겠구나.
6: 그럼 이 반대로 해야 되겠구나. 살쪘네는
5: 네.
6: 오, 안 아파 보여 이렇게
5: 오랜만에 보자마자
6: 오, 안 아파 보인다.
5: 멀쩡해 보이는데. 아 이거는 네네
6: 알겠습니다.
5: 네, 고관했었고 또 하나 이제 예제를 줬던 게 그거 틀렸잖아.
6: 아, 참 틀린 거 나도 아는데
5: 네.
6: 실제로 들으면은 속상하죠. 티는 이렇게 나오죠.
5: 네.
6: 맞아. 이런 거 참 어떻게 보면은 알려는 줘야 되는 일이면 알려는 줘야 되는데
5: 맞아요.
6: 예쁘게 알려줘야 될 것 같아요.
5: 어떻게 예쁘게 알려줄까요?
6: 틀렸잖아라기보다는
5: 네.
6: 뭐 다르게 한번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
5: 네.
6: 뭐 A라는 방법을 한번 생각을 같이 해볼래? 뭐 그게 조금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요?
5: 갑자기 생각이 든 게 이제 저희 아내 분께서
6: 네, 네. 말 조심하세요. 네네네네. 듣고 계십니다. 네.
5: 좋게 얘기할 때 해라. 아.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거기다가 좋게 얘기 안 했잖아.
6: 그걸 보고 전문용어로 매를 번다 이렇게.
5: 아, 그래서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났어요. 네.
6: 우리 신희주님은 네. 아내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요.
5: 저는 네.
6: 에피소드를 이렇게 많이 제조해 주시는데.
5: 네. 그래서 나중에
6: 한번 모시면 안 될까요? 아, 네. 방송에서
5: 지금 듣고 계시면은 네, 한번 고민해 보시는 걸로
6: 한번 출연해 주세요.
5: 네. 그러면 출연 관련된 어떤 또 다른 것들이 추가적으로 많이 들어가서 제가 힘들 수도 있어요.
6: 백 하나 사고 옷도 사야 되고 동기부여 네. 지난번 얘기한 동기부여 해 주셔야지.
5: 아, 동기부여요? 네. 아, 이게 군대 동기도 아니고. 예, 그 다음에 또 우리 한국 사람들 많이 하는 게, 아, 나 요새 힘들어.
6: 아, 그쵸. 예. 입에 달고 사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5: 맞아요. 예, 있는데, 이게 약간 그 예전에 뭐죠? 내가 우울해서 빵을 샀어랑 좀 비슷한 것 같아.
6: 그래서, 왜?
5: 예, 그런 것도 있는데, 네. 보통 이제, 네가 잘못했네. 예.
6: 그런 얘기 많이 하죠.
5: 예, 이렇게 직역하는, 이거는 놈들도 있고.
6: 그렇죠, 그렇죠.
5: 그 다음에, 아, 많이 힘들었겠다. 라고 얘기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6: 네, 맞아요. 이게 공감. 네. 정서적인 공감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5: 네네.
6: 그래서 특히 우리 아내분들한테 얘기를 할 때는, 이거 되게 중요해요. 몰라도 일단 공감.
5: 네. 아, 그러면 이제는 좋은 말도 할 때 해라, 하기 전에 다 해놔야겠네. 그 소리가
6: 미리,
5: 나오면.
6: 그렇지, 그렇지. 미리 해놔야죠.
5: 그러면 저희 아내가 좋은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6: 아니.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 본인이 잘한다고 생각하죠? 뭐라도 있을 거예요. 아내분이 하실 얘기는.
5: 예전에 한번 그런 얘기도 했어요. 좀 이쁘게 좀 얘기를 해줘. 좋은 말로 할 때.
6: 웃으면서.
5: 네, 웃으면서.
6: 아, 예전에 제가 아내한테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애들한테 뭔가 엄마들이니까 할 말이 많잖아요. 많이 네네. 붙어 있고. 근데 이제 뭐 소리를 지른다거나 네네. 이러지 말고. 웃으면서 말 들으라 이렇게.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하니까 네네. 분위기는 조금 더 좋아지더라고요. 소리 지르는 것보다는.
5: 요새 그런 뭐 스탠딩 코미디도 많지만은 네. 그런 이렇게 동기부여하는 그런 강연들이 많잖아요.
6: 많죠. 네.
5: 근데 그 중에 하나 저희가 이제 제일 많이 봤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김창옥 씨 나오는 그렇죠. 강연 중에서 그 디폴트 값으로 얘기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네. 자기야 여보 나 A 입을까 B 입을까 옷을 골라주면은 네네. 그러면 이제 남편들은 아무거나 입어 그러면 땡 탈락
6: 땡
5: 네, 그다음에 이제 김창옥 교수가 얘기했던 답은 모범 답안이죠. A는 귀엽고 B는 이뻐.
6: 네가 골라라 난 모르겠다.
5: 네, A는 귀엽고 B는 이뻐. 그러면 이제 다시 아니 그래도 이거 파란색이나 빨간색이나 그러면 파란색은 이쁘고 B는 귀여워.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라고 해서 이제 그거를 머릿속에다가 저장을 시켜놨어요. 우리 달디님 얘기했던 네. 학습을 했죠.
6: 모르면 외워라.
5: 네, 모르면 외워서 이제 아내가 물어봤어요. 야, 그 찰나에 이게 딱 떠오른 거예요.
6: 네네.
5: 이거는 귀엽고 이거는 이뻐 그랬더니 분위기가
6: 오라.
5: 이거 봐라. 약간 이런
6: 했네.
5: 약간 그런 이미지. 네, 나중에 자기야 짬뽕 먹을까 짜장면 먹을까.
6: 누가 이쁜 거야?
5: 나도 모르게 나온다. 내가 이거는 귀엽고 이거는
6: 이게 잘못 학습 아니에요 이게.
5: 아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6: 네. 그다음부터는 무슨 말해도 이제 다 안 먹혀.
5: 안 믿어요. 이제 끝났어요. 거기서 마침표가 찍혀져가지고.
6: 우리 김창호 교수님 다른 강의 한번 들어보셔야 되겠다.
5: 짜장면 짬뽕에 대한 강의를 안 해줬어요.
6: 아 그러네. 잘못하셨네. 김창호 교수님 다음에 한번 부탁드립니다.
5: 네, 그럼 우리 달리님께서는 네. 최근 들은 말 중에 기분 좋았던 말.
6: 기분 좋았던 말? 네. 잘생겼다?
5: 아, 그거는 그냥 평상시에 듣는 말이잖아요.
6: 뭐, 그래도 기분 좋았으니까요. 잘생긴 건 아닌 건 아는데, 또 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잘생겼나?
5: 아니요. 근데 그거는 제 생각에는 뭐냐면, 달디 DJ님은, 이렇게 뭐라 말씀드려요? 되게 이렇게 포근함? 정감?
6: 바뀌었어요 방금. 네. 가장 기분 듣기 좋은 말.
5: 잘생긴.
6: 포근함.
5: 아 포근함. 아 포근함.
6: 정감. 뭐 이걸로 바꿨어요.
5: 네. 포근함이 정감 비슷한 거 아닌가요?
6: 그러니까.
5: 예.
6: 어.
5: 네. 그러면은 반대로 별 뜻이 아니었지만 서운했던 말.
6: 서운했던 말.
5: 네.
6: 근데 감히 저한테 그런 얘기 하는 사람 잘 없는 것 같아요.
5: 사모님도 안 계신가요?
6: 오 그렇게까지 대화를 많이 하시나요?
5: 아 저도 아까 이것저것 다 펼쳤잖아요.
6: 어 그래요? 아 보자 우리 아내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나?
5: 네.
6: 뭐 그렇게 좀 야단을 많이 안 치는 편이에요. 그 그러니까 아... 말씀하신 대로
5: 네.
6: 야단 맞기 전에 알아서 기분 쌓여서.
5: 야 달리님 이렇게 잘 빠져나가시는 거 보면서 어.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 네, 그참에 이적의 다행이다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You are listening to a live 90.5.